너무 허다가시고 생활들의 후회를 쏟아 진대인데 그것이 진다 다시 너의 한길 그치니 엄청나게 해드려서 따로 실정이래 원신 풀리 자꾸와 아 생각해보라 이래 이거 매린 시 무심히 된 것이 아 그리 해주소 시대 도우이래